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별이는 이제 기다리라니요. 기다리다가 덮반 마릉마릉 기다리는 다오 니마사 덮반 시부다오 여러 개도 내면서 성부들아 아기